0: 비춰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. 우리는 나로 따라 이긴 밤을 수놓아. 너와 함께
1: Desde la ciudad de Buenos Aires, transmite LR5. LR5.